이게 지금 잘못한 건 어떻게 잡아 볼 수 있는 못 사는 거 아니지? 내가 지금 살려놨다 살려놨다 내가 막 지나가게 죽은 거는 나는 원래 한번 구여 지금도 상황 날미야 그래서 깨끗하면